0: 기원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 이래 이래 이렇다. 조심하시지 이따 고도가. 이모 와 있어 가시기 때문에 기대 나 인자가 봐.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담넌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와 있어 가시기 때문에 기대 나 인자가 봐.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홍포 나이스트로프로 시답답냐타 키워나 그 이래로 시타나 그 이래로 키워나 그 이래로 하시나 키워나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me to do one?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No. Oh, okay, okay. So I'm gonna leave that.
0: Kiwana kuyure. Ashitana kuyure. Kiwana kuyure. Ashitana kuyure. Dun, dun, dun, dun, dun, dun, dun, Kiwana kuyure. Ashitana kuyure. Kiwana kuyure. Ashit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Kiwana kuyure. Set to shoot it down. Shoot that,